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마지막 발린 나와 유리디맨의 마 스토리라이트 나 카메라로 얼른 나가봐라 Toxic Lover You know better 거기 숨지 말고 얼른 나와 유리디맨의 마 스토리라이트 나 카메라로 See you out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사고 있습니다. 서운분기점 부근 1차로인데요. 이 사고 여파로 장수부터 서운분기점 사이 6km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양양방면으로 모두 앞에서 17km 정도 정체인데요.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까지 또 조양에서 춘천분기점까지 속도가 줄어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이제 부산 쪽으로 멀리 천안 부근 그리고 천안 호두휴게소 부근 각각 밀립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 사이 서울 시내 구간으로만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는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고장차 지점 뒤로 잠시 속도가 줄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2: TBS 교통정보.
3: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조남분기점 진출로 위에는 고장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방면으로는 장수에서 서운까지 또 노우지 분기점에서 자유로 사이 각각 밀립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방면 통행량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양주유금소에서 서종까지 이후로도 조양에서 춘천분기점 사이와 내촌에서 서석터널까지 군데군데 속도가 줄어있고요.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월드컵대교까지 이후로도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시속 2, 30km 정도로 이동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염창나들목 주변 그리고 반포에서 청담동 사이 시속 30km 내외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8: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7: 아, 네, 죄송합니다.
9: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9: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1: TBS 교통정보
12: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요즘 매주 일요일 잠수교와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서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오후 1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사에 앞서서 지금은 반포대교 남단 회전교차로에서 잠수교 북단까지 도로 통제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부순환로가 성수방면으로 홍지문터널 나와서 3차로에 고장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고장차 구간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방면으로는 종암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시속 20km 내외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 한창이고요. 이후로는 양재에서 반포 사이 서울 시내 구간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2: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1: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잠수교와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서는 잠수교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잠시 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반포대교 남단 회전교차로에서 잠수교 북단까지는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나들목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는 고장차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고장차 지점 뒤로 복정나들목부터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는 염창나들목 주변 또 여의도 주변 서행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는 이촌동 주변이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양양 쪽으로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까지 또 화촌 구터널에서 서석터널 사이 모두 앞에서 25km 구간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3도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0: 퀴즈.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1: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내일까지 휴일이라 고속도로에는 나들이 오고 가는 차량들로 양방면 정체가 시작됐고요. 서울 시내 도로에는 아직 일부 구간에서 밀리는 가운데 행사로 통제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한강 다리 중에 잠수교 북단에서 남단 달빛광장 구간 양방면이 행사로 인해서 통제되고 있는데 이 통제는 오늘 밤 11시까지 계속됩니다. 또 봉은사로 코엑스에서 삼척 중앙역 방면으로 가는데 하위차로 쪽이 현재 행사로 차단되고 있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가는 길 남양주 요금소 부근에서 서종까지 11km 구간, 또 내촌 2터널에서 서석 터널까지 7km 구간에서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6도, 습도는 42%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중요한 수행 가운데 하나가 보시입니다. 보시는 한마디로 베푸는 걸 말하는데요. 매개 쫓기는 비둘기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통째로 던진 석가모니에서 이 보시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내 몸을 통째로 던지는 게 보시라면 나는 못하겠다. 시도도 해보기 전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데요. 근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모든 마음의 표현, 모든 행동이 다 보시라고 하네요.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눈빛은 눈보시가 되고, 친절하고 따뜻한 말은 말보시가 되고, 온화한 웃음은 웃음보시가 되고, 마음으로 위로하면 마음보시가 된다는 거죠.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보시가 될 수 있다는데,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보시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5월 24일 일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실격 소리새 기대 그리고 나

오늘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이죠. 조계종은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표를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서로 다른 입장과 생각으로 점점 멀어지기만 하는 요즘에 이 봉축표대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존중하는 마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음악 꼬가랄 뉴스 듣고 나면 낫는 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녹음 방송입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코너 황당무계 이종황 선생의 아이고 허리 아파 허리 디스크쇼 다시 듣게 합니다.

0: 네, 모네스킨의 백인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모네스킨이 지금 노래 나가는 동안에 저 파블로 PD가 유튜브를 틀어놨는데요. 선생님.
1: 예.
0: 여기 보이시죠? 화면이.
2: 네.
0: 이탈리아 밴드네요, 이탈리아.
1: 예? 저도 이탈리아 밴드인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요즘에 아주 역주행하면서 아주 무슨 SNS상에서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까?
1: 네.
0: 근데 선생님, 그 옛날 37년생이시니까, 예?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어린 시절도 막 보내시고 그랬잖아요. 예?
1: 그렇습니다.
0: 옛날에는 그 틱톡이나 이런 게 SNS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저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셨어요?
1: 저희는 그 이제 그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봉화대에 올라가서 횃불 올려가지고 밥 먹었니 하면은 봉화 횃불을 두 번 흔들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소통을 하곤 했습니다.
0: 즉석에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 전혀 기죽지 않으시네요, 선생님.
1: 이제 대충은 우리 최일구 씨의 이제 성격을 아니까. 예. 네. 그리고 뭐 그러다가 이제 안 보이면은 그냥 안 보이구나 하고 잊고 살곤 합니다.
0: 그 6.25 때는 또 가족하고도 좀 헤어지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또 소통을 하셨어요?
1: 그만해 임마 좀 이제 그만해. 책 다 받아주니까.
0: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곡 가도록 하시죠. 어떤 곡입니까?
1: 자,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곡은 1980년대 신스팝의 아주 대표곡입니다.
0: 신스팝은 또 뭐예요?
1: 그건 뭐 일단 저 파블로 피디가 자기가 신스팝이라고 이렇게 적어줘서 그냥 읽는 겁니다.
0: 그래.
1: 아무튼 그 휴먼 리그의 Don't You Want Me 라는 곡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남녀가 그 서로 다른 입장에서 헤어진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독특한 구성의 노래입니다. 아까 그 저희가 들려드린 그 백인, 그거는 이제 뭔가 좀 가지 말아라. 막 애원하고 그 절박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곡은 내가 널 여기까지 키워왔다. 또 한 사람은
0: 내가 널 키웠다.
1: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난 내 인생을 살겠다. 뭐 서로 좀 엇갈리지 않습니까? 약간 현실적인 그 연애 이야기인데.
0: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 아무튼 좀 다른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서로. 그럼 멜로디는 또 엄청 신납니다.
0: 네. 신스팝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1: 그러니까 그 신디사이저 있었습니까?
0: 예.
1: 뿅뿅뿅. 뭐 이런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0: 그 두더지 망치 때릴 때 나오는 그런 소리?
1: 아, 뭐 그런 소리랑 또, 그렇습니다.
0: 그럼 두더지 소리도 막 나오고 그래요, 이 음악에?
1: 너도 한번 머리 내밀어봐. 내가 한번 칠 테니까. 자, 그런 신디사이저를 주로 사용하는 좋습니다. 음악을 말합니다.
0: 신나겠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들어보겠습니다.
1: 휴먼 리그입니다.

0: 잠깐만 얘기해. Don't you want me? 너 아직도 나 원하냐? 예, 이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저기 선생님, 선생님께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고 계시는데요. 이사회님께서 와 37년생 이종황쌤 구순이 코앞이네요. 대단합니다. 네, 건강을 기원하셨습니다. 네.
1: 아유, 그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 선생님 때는 저 어렸을 때 호연지기 키우려고 말도 타고 막 네? 활쏘기도 하고 그랬었을 것 같아요. 봉화대도 올라가셨다고 그랬잖아.
1: 개별적으로 그 말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0: 아, 말은 싫어합니까? 네. 그러면 뭘 타고 다니셨어요?
1: 일단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을 좋아합니다. 뭐 소나 뭐 돼지나 좀 타고 다니면 나중에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0: 됐고요, 선생님. 김달봉 청취자가 선생님 외람되지만 선생님께 예. 예. 송금 이체하면은 현금 영수증 끊어주실 수 있나요? 저희 집안이 좀 원리 원칙적이고 철두철미해서 말이죠.
1: 아, 잠깐만요. 아니 이 사람은 그 도대체 뭐 얼마를 붙이려고 영수증을 끊어달랍니까 이분? 아니 그리고 뭐 한 번 2-3만 원 붙이고 영수증 끊어달라고 하면 아무튼 김달봉님 일단 붙여보시고 X보고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리고 1096 청취자가 연천에 저희 청취자신데 하루 종일 10km씩 걷는 분인데 어이구.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일보라버니 일찍 퇴근해서 2시간 걷고 왔어요. 텃밭에 부추 뜯어갖고 부추전을 먹으며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 얼굴만 나오네 텔레비전에 선생님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1: 저는 거의 좀 채무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얼굴을 숨기고 네. 있습니다. 네.
0: 여 한국 DJ클럽이랑 지금 칸막이 옆에 지금 이종환 이종환 선생님 머리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야,
1: 누가
0: 핸드폰 낀
1: 야,
0: 머리가
1: 카메라 안 추워 있나? 아 깜짝이야.
0: 저쪽으로 더 가세요. 안 보이려고 그러면. 그러시면서 뜨끈한 부추전 이종황 선생님 드리고 싶어요. 마음을 울리는 음악과 감미로운 목소리 잘 듣겠습니다.
1: 아유.
0: 야 감미로운 목소리래요 선생님 보고. 부추전 보내고 싶대는데.
1: 아이고 부추전 그것도.
0: 오늘 비 오는 날 딱인데요.
1: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 1096님께서 부추전 만드셔가지고 연천에서 여기까지도 멀리 오시려면 차비도 많이 들고 기름값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0: 길도 막히고
1: 그러니까 네. 축협고 하나 불러드릴게요. 축협고라고.
0: 선생님 이제 세 번째 곡 소개해 주시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늘상 그렇듯이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0: 자 지금부터 방송 참여 샵 0951번으로 해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같이 비 온 뒤 오후에 어울리는 노래 지금 떠오르는 추억의 음악들 함께 나눠주시면 됩니다. 샵 0951번 50원 유료 문자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1: 저희가 그 문자를 좀 이렇게 받는 동안에 도착한 사연들을 먼저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사 한 하나님의 사연입니다. 다음 주에 여자친구 부모님과 처음 상견례를 합니다.
0: 오,
1: 아이고. 예. 그 긴장이 돼가지고 좀 잠도 좀 잘 안 옵니다. 그래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 곡,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를
0: How deep is your love 아 노래 좋죠.
1: 잠이 안 오셔서 좀 디비지 자시려고 이렇게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0: 진짜 떨릴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그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0: How deep is your love
1: 그만 디비지 잡고

0: How deep is your love 듣고 왔습니다. 당신의 나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깊은가요? 이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죠, 선생님?
1: 그렇습니다.
0: 이 똑같은 노래를 또 등려군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1: 아, 등려군은 또 네. 어떤 걸 불렀어요?
0: 모량 대표 아적심, 위에량 따의 삐어워더신. 네. 형, 선생님 중국말 잘 하시잖아요. 네? 아,
1: 저는 중국어를 잘 못합니다.
0: 네. 아, 중국말 가끔 하시잖아요.
1: 네 밥 먹었니만 합니다.
0: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네 치팔로마. 밥 먹었니?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0: 아, 등려군이 그 노래하잖아요. 네 원어 아이니 요 뜨션.
1: 너 저번주에 그렇게
0: 요지펀.
1: 노래 다 못 들었어, 저번주에 네. 그렇게 하다가.
0: 당신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나를 사랑합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비지스 하우 디 비지얼라고 똑같은 노래입니다. 예.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
1: 아무튼 아는 척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0: 자,
1: 좋겠어요, 아는 게 많으니까. 자,
0: 다음 사연. 왜 삐지셨어요, 선생님? 예.
1: 아, 그렇게. 그렇게 아시는 게 많으시네요.
0: 선생님, 저 화나니까 이제 젊은 사람 목소리로 돌아오고 있어요. 네.
1: 다시.
0: 37년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다시 1937년생. 네.
0: 다음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이 종황으로 다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5813님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초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0: 아이고, 아이고.
1: 사실 그 치료는 좀 가능하다고 하는데 괜히 마음이 무너집니다.
0: 네.
1: 다시 힘을 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그 좋은 노래를 좀 한 곡을 선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선생님 이번 선곡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곡을 고르셨어요?
1: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네. 이제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사람이
0: 아, 핸드폰이라고 그럽니까?
1: 저희 때는
0: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1: 아, 저는 핸드폰이라고 합니다.
0: 아, 선생님 어렸을 때는 뭐 말 타고 활쏘고 다닐 때니까.
1: 영어 핸드 아는 게 어딥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 못한 비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비가 왔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분께 들려드릴 곡은 아바의 I have a dream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0: I have a dream.
1: 그렇죠. 이런 내용이죠. 저는 뭐 나는
0: 루터 킹 목사가 이런 연설을 했었죠. I have a dream.
1: 야, 나 좀 하지.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난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그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일을 믿는 마음. 그거 하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일구 씨?
0: 맞습니다.
1: 네. 뭐 또 할 말 있으면
0: 아니 없습니다.
1: 직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아바가 부릅니다. I have a dream.

0: 바야 명곡 I have a dream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나한테는 꿈이 있다. 저는 이제 이 나중에 이제 70살쯤 되고 그러면 피아노를 좀 아주 멋지게 치고 싶다는 드림이 있는데요. 선생님 이제 37년생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90대신데 선생님의 꿈은 뭐예요?
1: 저의 꿈은 뭐 크게 뭐 큰 꿈은 없습니다.
0: 작은 겁니까?
1: 하루하루 내일 되면 눈 떠 있는 게 아주 꿈입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1: 그게 아주 멋있는 꿈 아니겠습니까?
0: 아, 최고는 멋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새싹 문자로 0680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셨는데 최일구님 MBC에 있다가 TBS에서 라디오 방송하고 있네요. 처음 들으셨나 봐요. 그러시면서 지금 올림픽대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TV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자 부조에 TV 부조에 자 계신 PD분들 예, 그 올림픽대로 용동대에게 CCTV 좀 보여주세요. 지금 나왔네요. 자 지금 저 0680님 올림픽대로 교통상황이요. 김포 용동대로 남단인데 김포 쪽 방향은 좀 많이 막히고 있어요. 서서히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오른쪽 네, 잠실 경기장 쪽 그쪽 방면은 그런대로 수월하게 지금 뚫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기 금강 쪽 가는 차선은 아직 많이 막혀 있네요. 그죠, 선생님?
1: 네, 차선 많이 막혀 있습니다.
0: 보이세요?
1: 예, 예. 아, 근데 우리 TV 부주에 지금 사람분들이 계십니다.
0: 아, 그러면요.
1: 아, 그럼 좀 마음의 열기가 드시네요.
0: TBS 직원들 네. 지금 안 보이는 데서 월급도 못 받고 열심히들 일하고 있습니다.
1: 그럼 마음의 여유가 되시면은 저희 일산 집앞 상황 좀 자, 월세를 두 달 안
0: 냈다. 0680님 됐고요, 선생님.
1: 장롱을 닦고
0: 앞으로도 계속 많이 좀 놀라 주시고요. 자. 문자 신청곡으로 지금 많이들 보내셨어요. 청취자분들께서. 자, 두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4636님께서 오랜만에 문자를 보내셨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하잖아요.
1: 아이고, 4636님. 예, 반갑습니다.
0: 예. 선생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달팽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도달할 뿐. 월요일 한 주의 출발선에서 시작한 우리도 달팽이와 비슷합니다. 주변은 빠르게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만 느리고 제자리인 것 같고 한 주의 끝이 막막해 보였는데 벌써 목요일입니다. 괜찮습니다. 속도보다 가고자 하는 방향과 멈추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시면서 패닉의 노래 달팽이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네.
1: 달팽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도달할.
0: 아, 이게 누가 말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혼자 한 거예요? 누가 한 거를? 아,
1: 저는 제가 이렇게 좀 짜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0: 네.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1: 아니, 저번에 무슨 파블로 PD가 보니까 자기가 찾아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근데 선생님이 혼자 한 건데?
1: 아, 제가 분명히 혼자 한 것 같은데.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 특허를 한번 내시죠, 뭐. 네.
1: 저 인간이 하기 전에 빨리 해야 될까요?
0: 그렇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어디 있는 거예요?
1: 메가더 장군은 자유공원에 서 있습니다.
0: 예. 그 다리 안 아프시대요?
1: 예?
0: 다리 안 아프시대 맨날 서 있습니다.
1: 많이 아프실 텐데 뭐 기력이 아직 남아있나 보죠. 뭐.
0: 알겠습니다. 한 분 더 문자 소개, 신청곡 문자 소개해드립니다. 맨 앞에 소개해드렸던 그 예지 아빠 청취자께서 문자 예, 보냈어요. 예. 신청곡으로 종황 선생님 만나는 목요일은 은혜 받은 날입니다. 아까 했었잖아요. 그러시면서 예. 안드레아 보첼리의 사라 브라이트만이 부른 Time to Say Goodbye 아까 신청곡으로 저 신청하셨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닉의 달팽이 안드레아 보첼리와 사라 브라이트만의 Time to say goodbye. 어때요, 선생님? 아, 선생님.
1: 지금 짜증나는 거 참고 있습니다. 그렇지야, 그게?
0: 아, 나봐봐.
1: 나 모르니까 좀.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 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4: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한강 다리 중에 잠수교 북단에서 남단 달빛광장 구간 양방면이 행사로 인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늘 밤 11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밖에 도로들 1시간 정도와 비슷한 구간에서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는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데 수서나들목부터 탄천일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지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동호대교부터 동작대교 다시 여의도 지날 때와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각각 속도 떨어집니다.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5도, 습도는 42%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새로운 날개입니다. 데디 파이팅.

푸른 날개 데디 파이팅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눔 선물 당첨자 두 분 더 알려드릴게요. 4499번님이에요. 1번 보이스피싱이 정답입니다. 제가요, 7년 전에 파산 선거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걸릴 뻔했거든요. 아, 안 걸리셨다는 얘기네. 다행이네요. 진짜로요, 은행 앞에서 여자 사기꾼을 직접 봤거든요. 끔찍합니다. 오란다 세트 보내주면 와이프와 잘 먹겠습니다. 네, 4499번님. 아, 그런 아픈 추억이 있으셨네. 그래도 안 당하셨다니까 천만다행이네요. 4499번님께 파주시 한과 쌀가미래 오란다 강력 세트 보내드릴게요. 9310번님 정답 1번이고요. 독일 티를 받고 싶습니다. 독일 차, 예, 그 얘기 계시는 거죠.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저녁에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5명 제자들이 함께 식사합니다. 담임 선생님께 독일 차를 선물하고 싶네요. 네, 9310번님께 독일산 최상급 찻잎과 건조과일을 엄선해서 만든 프리미엄 블렌딩 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애들은 가라 실버돌 힘내싱어 60살 이상만 참여 가능합니다. 오로지 열정 안으로 살고 계시는 가수분들이 나옵니다. 오늘 두 분 새로운 도전자가 출연하는데요. 남산 한동안 한동안 남산 두 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튜브 시민의 방송 50원 유료 문자 샵 091로 두 분에게 응원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류지강이 부릅니다. 이쁘니 꽃뿐이.

0: 예비스타일 산실 보정 없는 신금 승부 짠내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특집 기획 애들은 가라
1: 실버돌 힘든 싱어
0: 야!
2: 아 역시 생방송이다.
0: 아 아재들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네. 이게 호흡을 못 맞추네.
1: 저기요 방송 네. 방송 이거 취소 다시 해야 돼 지금.
0: 다시 해봐.
1: 생방송이야.
0: 자, 제가 애들은 가라. 아니,
1: 제가 연습을 시켜드렸어요. 시작할 때 제가 우리 일구 행디가 애들은 가라 그러면 저는 실버돌 하고 이분들이 힘든 싱어 하기로 했는데. 애들은 가라 실버돌 힘든 시험까지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다시 가겠습니다. 예, 형님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구 형님.
0: 애들은 가라
1: 실버돌
0: 싱어.
1: 뭐야 싱어가 힘든 싱어라니까. 다시 형님 다시 하지
0: 않나. 아우 됐어 그만해. 이거 하다가 날 되겠습니다. 자 여기 출연하면 무조건 뜹니다. 애들은 가라 60살 이상만 출연 가능합니다.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 오로지 열정 하나로 가수 생활을 이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자, 먼저 보조 MC계 욕심쟁이 힘든 작곡가 김태발 씨 어서 오세요.
1: 네, 어서 오기는 하는데 시작부터 불편합니다 지금. 네. 아니 아까 연습하실 때는 잘 하셨거든요.
0: 됐어. 아니, 그만해.
1: 실버돌 그러면 힘든 싱어 고구마에서
3: 선생님 뒷끝이 있으시네요. 네. 앞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1: 너희들이 못하고 왜 나한테 뒷끝 있다 그래?
0: 근데. 네. 얘도 이제 예순 넘었어요. 아, 얘도 그래요? 환갑이에요.
3: 아, 보기엔 30대밖에 안 보이시네요.
0: 그죠? 얘도 환갑 때니까.
3: 네. 아, 그래요?
1: 자, 아무튼 시작은 아무튼 캐릭터 있어서 좋으셨어요.
0: 네, 우리 네. 환갑 맞은 김태발 작곡가한테 네. 시작과 함께 문자를 보냈네. 아, 파란파도 애청자께서.
1: 예, 예.
0: 오늘 말입니다. 태발님의 예. 보신각의 종이 반으로 쪼개지는 듯한 예리한 심사평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보신각 종지기 태발님 지기님입니다. 턱받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한번 해봐 간만에. 보신각 종 한번 두드려봐.
1: 네? 그날이 오면 보신각 그날이 종. 오면 남산 씨가 노래를 잘하고 한동한 씨가 노래를 잘하는 오늘 그날이 오면은 내 입머리를 보신각 종애들이 받아 소원을 이루느라고 말씀드리죠.
3: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1: 나 지금 뭘 피나는 거 안 보여요?
0: 자, 박수. 아, 했었어. 네. 자, 지난주에는 이제 울산 아짐의 이세미 씨가 저희가 이제 올해 초부터 예. 실버돌로 바꿨어요. 아, 젊은 예. 아이돌이 아니고 60살 이상 되는 오로지 열정, 저기요.
1: 네.
0: 저 좀 보면서 예, 좀 같이 들어주시면 안 돼요? 네. 그 오로지 60살 넘은 분들 네. 열정 하나만 갖고 사는 가수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랬는데 지금까지 쭉 했는데 지금까지 다섯 번 우승을 해야지 가왕이 실버돌이 나오는데 올해 초부터 했는데 한 번도 없다가 예. 지난주에 울산 아짐에
4: 네네. 예,
0: 이세미 씨가 KTX 타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드디어 우승. 거둬가지고 첫 실버돌 가왕이 탄생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네. 자, 그래서 이 울산에서는 가문의 영광이다 그래가지고 동네 잔치도 열렸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남편분이 아무튼 제일 좋아하셨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실버돌에서 이렇게 힘든 싱어 이제 가왕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이렇게 네. 좀 저희가 좀 특집으로 한번 더 모셔볼까 합니다.
0: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예요.
1: 네. 그래서 오늘은 신규 실버도

0: 남산이십니다. 남산 서울예대 영화과. 오,
1: 그래서 인물이 이렇게 출중하시군요.
2: 아, 제가 어렸을 때 또 인물만큼은 또 한 인물 했습니다.
1: 예, 영화과를 졸업하셨고요.
3: 저기요, 남산 선생님. 네네. 김태발 씨가 소개할 때까지 잠깐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2: 통화 좀.
1: 네. 오늘 아무튼 되게 힘든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야, 최양락, 김혜영, 이경래, 뭐 이런 분들 동기 동창이시고 대전 출신의 취미로 탭 댄스를 하고 계신 실버돌이십니다.
3: 탭 댄스도 하시고.
1: 어, 진짜요? 오. 어, 그리고 남진 모창이 주특기로 송대관 씨와 인연도 있으시고요. 스탠드바 MC. 아, 이래서 말씀을 잘 하시는구나. 스탠드바 MC 28년 경영에다가 7순 8순 잔치 전무 MC로 나름 지역에서 아주 많이 찾고 있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되시는 분은 옷장사를 하고 계신, 아, 요건 뭐 그렇게 알고 싶지 않네요. 자, 백두산 아니고 한라산 아니고 실버돌 남산!
3: 또 다음
1: 자 이제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도전자 우리 그 두 분 중에서 한 분 자기 이름을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해달라고 저희가 이 제작진들이 이렇게 부탁을 했나 봐요. 소개를 좀 이렇게 좀 써줘라. 그래야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장문에 편지를 주셨어요, 한동환님.
4: 네, 예, 있는 그, 그대로.
1: 예,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주신 대로. 때는 바야흐로 80년대 초반 니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그 영화가 상영될 무렵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당시 썬데이 서울 잡지 가수 모집 광고를 본 나는 박자는 몰라도 목소리 좋은 분을 발굴한다는 이 광고를 보고 아버지의 그 소판 돈을 도둑질을 해, 어머나 도둑질 해가지고 서울로 왔던 것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아하, 불효 자식이 따로 없었던 것이었다. 서울 상경호 바로 작곡가 사무실에 찾아가 음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나 옴니버스 한 곡이라도 해줄 수 있는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사기를 맞아 빈 털터리가 되었던 것이었다. 아이고, 연습을 몇 달 시켜 극장 쇼, 영화 한 편, 쇼 한 편, 하루에 3회씩 공연을 하면서 이곳에서는 가진 것 하나도 없이 노래를 하면서 배고픈 시절을 보내왔었던 것이었다. 지금은 아유, 뭐 이렇게 길어. 지금은 남은 인생 노래도 하면서 작곡을 해가지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분들과 손잡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컨텐츠에 앞장서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데 40년이나 걸렸던 것이었다. 오늘 실버돌 힘든 싱어 이 기회를 주신 제작진과 특히 광표 형님께. 이거 또 누구야?
3: 광표 형 있어. 있어요? 추억의 포장마차.
1: 광표 형님께 감사드리면서 아주 장문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앞뒤로 역삼역 기러기 한동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해도 한동안 뒤로 해도 한동안.
1: 저 잠깐만 쉴게요.
5: 한동안
3: 에블라스 불러줄까?
5: 네, 잠깐 쉴게요. 고맙습니다. 멘트 하신이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김태발 씨 정말 오늘 고생했네.
1: 이 글을 다 보내주신 거예요.
3: 예, 그렇구나.
1: 예, 직접.
3: 알겠습니다. 남산 씨, 자, 예, 예. 먼저 청취자께 인사 좀 해주시죠.
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로트계의 로맨티스트. 차만 타면 오는데 우린 모두 연극 배우. 또 이상해라는 노래를 가지고 전국 방송을 통해서 네. 열심히 방송활동하고 있는 진정한 국민가요를 한 곡 알리고 싶은 진정한 가수, 가수 남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3: 자, 반갑습니다. 이어서 한동안 씨도 소개 좀 청취자께 인사 좀 해주시죠.
7: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해도 한동안 뒤로 해도 한동안 한동안이라고 인사드립니다.
3: 이게 몇 번 하려고 그래. 네.
7: 저는 뭐 80년대 저 아까 멘트 저 적어주신 그 우리 저 김태현 선생님께서 읽어주셨지만은 네. 그 내용과 똑같이
3: 네. 네. 아, 소판 돈을 올라와서 사기를 당하셔서 처음 시작할 때
7: 그 아버님께 지금도 네,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네. 자꾸 하셨지만은 그 저 죄를 못 갚고
3: 아이고
7: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네. 다시 살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해도 한동안 뒤로 해도 한동안. 요새 그 정치인하고는 뭐 관계가 있습니까 이름이?
7: 그 자꾸 나를 한동안 유튜브 검색으로 막 그 그 정치인이 자꾸 옆에
3: 뭐 그 친족 관계 그런 건 아니에요?
7: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3: 아 그런 거 아니고.
0: 아, 근데 뭐 머리스타일에서 사셨기

0: 사세요. 네.
1: 그래요?
2: 자, 아니, 근데 예, 제가 예. 아까 소개해드릴 때 좀 뭐, 예대 영화과를 나오신 것까지 아, 이해하겠는데, 예. 뭐 특기사항 말씀드릴 때, 예. 깜짝 놀란 게 탭댄스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1: 어, 제가 탭댄스를 배우고 싶어 배운 게 아니고, 예. 동지 나야나를 작곡하신 예. 그 선임 작곡가님께서 그 제가 2012년도에 못가라는 노래를 그 선생님한테 받았는데 어. 그 선생님께서 탭댄스를 배워봐라. 남산에 맞는 체형 컨셉은 탭댄스다. 그래가지고 제가 강남 쪽에 아는 분을 통해서 예. 그 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예. 노래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 숨이 차가지고 뛰면서 해야 되잖아요. 한 가지보다 못하는데 두 가지를 한다는 그렇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예. 2년 동안 하다가 네. 때려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부터는 목가 뭐 그다음에 후속곡 나오는 노래를 가지고 네. 안무를 맞춰서 무대에서 그 뭔가 보여주는 액션을 보여주고 있죠.
2: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짝 아 그래도 말 나온 김에
1: 이따가 이제 노래하면
3: 노래하면서 네. 지금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1: 시간이 짧으니까
3: 이제 두 아저씨들 모시고 지금 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짧을 것 같아요.
2: 알겠습니다. 예.
3: 자 그러면 두 분 소개 이 정도 하면 돼요.
2: 아니 요거 하나만 궁금해요. 뭐. 광표 형님 저는 모르는데 일구행디는 아시는 것 같은데 광표 형님 네. 누구세요?
4: 광표 형님은 네. 저의 그 참 우리 은인이시기도 하고 네.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선배님이세요. 네. 제가 2010년도에 앨범을 처음 나왔을 때 방송국에서 앨범이 나오면 노래를 요구적으로 다 틀어주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절차가 있고 순서가 네. 있고 그래서 광표 선배님이
3: 광표 형한테 시세를 줬다. 광표 씨라고 추억의 포장마차 노래 부르시는 분이고 이 자리에서 힘든 싱어 그때 출연하셨던
4: 네네.
3: 그 자리에서 자 일단 30초 셀프 PR 요거까지만 소화를 하고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남산 씨부터 셀프 PR 시작.
1: 안녕하세요. 트로트의 로맨티스트 가수 남산입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우린 모두 연극별은 노래를 신곡을 발표를 해서 오늘 그 TBS 허리케인 라디오. 최고의 라디오 프로에 처음 왔는데요. 아무쪼록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예. 이 노래가 또 국민가요 될 때까지 열심히 응원해서 홍보해서 많은 사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남산에서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3: 자, 그러면 차만 타면 오는 데는 이제 첫 번째 곡으로 예, 예, 예. 본인의 노래니까 자 이어서 자 그다음 한동환 씨 셀프 PR 스타트.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돌아오지 않는 사랑을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그 작사 강경숙 작곡 제가 했고 한동환이가 했고 편곡은 정경천 선생님 정짜르트 선생님
3: 정짜르트 선생님
5: 네 그 선생님이 하도 고생을 많이 하니까 야 네 이거 갖고 한번 해봐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편곡을 잘 해가지고
3: 네. 아 요 노래 지금 나가는 편곡을 정짜르트 선생님이 지금
5: 네, 네.
2: 그럼 예전에는 그 아주 오래전에는 소판돈으로 하셨는데 이번에는 뭐 염소라도 파셨습니까?
5: 아 이거는 염소도 파는 게 아니라 제가 열심히 해서 좀 번 돈으로
2: 아 뭐라도 혹시 팔았을까 봐.
3: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베이징에서 트럼프가 네. 비행기에 올라타고 출발을 하고 있네요. 자 잘해라. 시작을 할 건데 네. 자 두 분 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자고.
2: 어, 네,
3: 자 우리 다들 60 넘어서 열정 하나만 갖고 사는 거 아니야? 인생 그렇죠. 뭐 있어요? 네. 제가 열정 그러면 열정 하서 네. 구호를 외치자고. 자 인생 뭐 있어? 열정.
2: 열정.
3: 열정!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 두 분의 라이브 대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발 씨가 참여 방법 좀 알려주시고요.
2: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직접 한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응원 문자 50%, 제작진 점수 50% 합쳐가지고요, 오늘의 우승자를 뽑게 되는데, 무료 문자, TBS 앱, 그리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0951로 1번 남산, 1번 남산, 2번 한동한, 네. 2번 한동안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저는 남산식이라니까 자꾸 그 얘기가 떠올라. 배가 남산만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재미삼아 드린 얘기예요.
1: 남산이 원래 서울 예전 옛날에 교통공사 거기 있었어요.
3: 아, 예. 그래서 예명을 남산으로 하신 거예요?
1: 그때 캠퍼스 거기 있었어요. 드라마 센터에.
3: 아, 그래서 예명을 남산으로 하셨어요?
1: 아, 그게 아니고 남산이라는 이름은 작곡가 선생님께서 원래 본명이 남진희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제 떨치고 빛나라고 했는데 네. 작곡 선생님께서 남진 선배님하고 남진이한테 전화하면은 헷갈리시네. 그래서 네 이름 바꾸라. 네. 그래서 남봉군으로 했는데 네. 남봉군은 가수 이미지 안 좋다. 네. 그래가지고 서울의 중심의 산. 세계 최, 서울의 최고의 산이면 알았습니다. 최고의 가수 되라고.
2: 더 자세한 거는 그 이메일로 tbs.co.kr로 부탁드립니다.
3: 두 분한테 뭐 이렇게 질문 드리기가 사실 겁나. 하나 질문하면 한 10분씩 이야기하시니까.
1: 물어보시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 자, 그러면 첫 번째 남산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라운드는 본인 노래 대결이니까.
2: 그쵸, 예.
3: 자, 남산 씨의 대표곡 차만 타면 오는데 듣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주십시오. 박수. 남산 씨가 부릅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어디로 오는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2: 예.
4: TBS로.
3: TBS로 오는 겁니까? 좋습니다. 예. 안무 아주 멋지네요.
2: 탭댄스도 좀 쳐주실 거예요? 오, 탭댄스를 보여주십니다.
3: 자연스러운 탭댄스는.

0: 삼암동을 온다는 게 아니고 고향을 오는데 아~ 왜 이렇게 못 왔냐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1: 저번에 노래하시면서도 멘트를 계시고
0: 차가 자율주행차인가 봐. 탁 차면 타면 온대. 네?
1: 짜잔짠 차만 타면

0: 하면 하면 오는데 잘 들었습니다. 예. 자,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1: 아니, 힘 안 들었어요.
0: 이 탭댄스까지 하시고 또 다른 안무도 하시고.
1: 아, 원래 이제 노래하면서 안무가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평상시에 또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0: 뭐 네, 그러시군요. 사실 이 노래 중간에 약간 좀 헉헉 되는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1: 원래 그 라이브의 묘미가
0: 되게. 아, 그렇습니다. 아, 여유가 넘치죠.
2: 4566님께서 남산 가수님 벌써, 어머, 벌써 실보이신가요? 중저음의 멋진 보이스와 중년의 깜찍한 안무가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네. 서울 대표 실버 가수님으로 한 5승 가시죠? 화이팅 야. 하셨어요.
0: 5승하시면 가왕 되는 거예요. 네. 네.
2: 근데 우리 남사님이 아까 저희가 질문 드리면은 대답을 길게 해주시는 이유를 알 것 같은 게 뭐냐면 까먹고 있었는데 7승, 8승 잔치 MC도 보시고 스탠드바 아, MC도 보시고.
1: 제가 원래 저기 말을 잘 못했어요.
2: 그런데.
1: 그래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 부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잡지 책을 보고. 네. 근데 썬데이 소가

0: 같은 거 주일본지 네. 그리고 말
1: 주간경향은 안 보셨어요? 네? 주간경향
0: 네, 그런 것도 많이 봤는데요. 네. 말 잘하는 보면 부럽더라 그래가지고 네. MC 잘하는 사람 보면 가서 네. 그 적어오고 네. 연설 많이 했죠. 거울 쳐다보고
2: 나 같이 그렇죠. 성경을 봐. 네? 저기 성경을 보시네.
0: 나는 손가모니
2: 자연스러워 말이
0: 많이 지금 자,
1: 한동안 선생님 네. 잠깐 끼어드시면 네. 청취자들이 헷갈려
0: 저 친구가 원래 저렇습니다.
3: 어. 아니 그럼 칠순이나 팔순 혹은 스탠드바 MC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0: 아니 제가 그대로 그 칠순 팔순 자씨는 네. 그 이렇게 이제 주말을 통해서 이렇게 했고 밤옥수는 이제 그 MC를 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했냐면 이제 쇼 MC하고 예. 5분 MC가 있어요.
3: 아니 아무거나 해주세요 제발. 예.
0: 오후 5시 출발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1부 라이트 오픈쇼는 9시 2부 골든쇼는 12시 3부 라이트쇼는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하면서 이 시간 진행에 인사 남산 인사드립니다. 네, 그런 식으로 했죠.
3: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0: 짧게
1: 별로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0: 별로 예, 예.
1: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예, 예. 자 이제 다음 도전자 앞뒤로 읽어도 한동안 뒤로 읽어도 한동안 그 얘기 네.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서
2: 앞으로 해도 한동안 뒤로 해도 한동안 네.
1: 저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엄영수 씨 생각이 나.
3: 아 맞아 아껴주시고 나눠주시고
1: 자 한동안 씨의 대표곡입니다.
2: 돌아오지 않는 사랑
1: 듣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주십시오. 앞으로 해도 한동안 뒤로 해도 한동안이 부릅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랑 문자 주세요.
4: 어디 갔다는 거야 그러면 사랑이 갔는데 안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지 않는 사랑 이런 애련한 노래

0: 표현을 뭐하는 거? 뭐라고 하냐면 뭐.
1: 잘한다 한동안.
0: 뭐하신다
1: 한동안.
0: 뒤로 해도 한동안. 뭐라고 하지 않는 사람.
1: 성경책 필요하시면 갖다 드릴까요?
0: 네.

0: 감사합니다. 네.
1: 앞으로도 안정은 두개도 안정은 돌아오지 않는 사랑. 네. 돌아오지 않는 사랑에 뭐를 두지 말자?
2: 미련을
1: 두지 말자. 이 노래 지금 저 우리 스토킹 범죄가 횡행하는 우리 사회에 네네. 이거 헌정가요로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돌아오지 않는 사랑 미련을 두지 말아야지 자꾸 미련을 네. 둬가지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0: 최일구 선생님께서 희망을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제가 MBC 계실 때부터 네. 존경을 했던 선생님.
1: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셔.
0: 정말 노래... 카리스마 이고 나는 네. 좀 나올 줄 알았어요. 요번
2: 어디 지방선거나 어디 뭐
1: 여보세요.
0: 여기
1: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지들 마시고 자 그게, 여보세요.
2: 예, 네, 뭘 보세요?
1: 문자 소개해 주세요.
2: 쑥스러우세요? 칭찬하니까.
1: 아니 아니. 어.
0: 아니 근데 깜은 김... 딱 진짜 네. 까미신데 어, 네. 여기에 계시니까 좀
2: 그러니까 어디 뭐 부산 어디 나가시지 그랬었어요.
1: 자 문자 소개해 주세요. 시간 없어. 네? 여보세요. 조용히 좀 해 주시고. 아니 아저씨들 때문에 진행이 안 돼. 자.
2: 아 그래도 최근 중에 제일 재밌어요 두 분이.
1: 문자 소개해요 빨리. 네.
2: 신현목님께서 소도적 장길산 후에 한동안님 네 구수합니다.
1: 무슨 네, 소리예요? 맞습니다.
2: 아 소도적 소.
1: 아니 친구분 같은데. 소도적 장길산 아니, 후에?
2: 예.
1: 장길산 후에 왜?
0: 글쎄 모르겠어요.
1: 모르겠어요?
2: 아, 아니 그 소도적 말씀을 하시니까 예, 예. 예전에 아까 바디 노우님께서
1: 아, 소판돈 예, 많이 받았다 예, 예, 예.
2: 투박한 노래 속에 진심이 있는 듯합니다.
0: 맞습니다.
2: 그리고 유튜브로 한 청취자분께서요. 와우 작곡가 한동안 가수님 오늘 의상이 너무 멋지시다고.
1: 오늘 핑크빛으로
0: 강표 선배님이 예. 한벌 맞춰주셨어요.
1: 저기요. 예. 그냥 예스 노만 해주세요. 예. 시간이 없습니다. 예. 저 분홍색 옷을 남산 씨는 녹색 옷 입고 오셨고 또
2: 은성과 옥성님께서 안녕하세요 멋지신 한동안 작곡가 선생님 네.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1: 자 고맙습니다. 첫 나오면은 두 가수분들의 대표곡으로 지금 꾸며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두 분 이 가수분도 오늘 처음 뵙는데 네. 그런데도 한 10년 이상 사귄 분들 같아요 연배도 맞아요, 일단 저하고 비슷하고 그러니까 네. 이 젊은 가수들 나올 때는 사실 이렇게 잘 모르거든 네. 어? 모르니까 질문할 것도 별로 없는데 두 분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만은 역시 인생의 경륜, 열정 네. 이런 게 또 저하고 교집합을 이루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네.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바로 또 2라운드로 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따가 두 번째 노래는 이제 커버링 노래입니다. 네. 네. 네. 남산 씨는 무슨 노래 준비하셨어요?
3: 그 남재 선배님의 빈자를 오, 준비했고요. 그래요?
1: 그러면 네. 앞으로에도 한동안 뒤로에도 한동안은 뭐
0: 아,
1: 준비했어요?
0: 제가 또 가장 아끼는 우리 또 가수 백음성 씨라고 있어요.
1: 네. 네. 수식어를 좀 줄여주시고 네.
0: 열심히 하시는 우리 사랑의 길을 맞아요.
1: 백음성의
0: 지금 알려지고 있는 우리
1: 백음성의 사랑의 길을 맞아요. 네. 저희 라디오에 허리케인에서도 몇 번 틀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지금 듣고 계셔요.
2: 어, 진짜요?
0: 백음성 씨.
1: 백음성 씨, 저 듣고 있으면 문자 좀 주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 자, 그러면 남산 씨.
3: 네.
1: 빈자, 남진의 노래 듣겠습니다. 문자 주십시오. 박수.

0: 리틀 남준이네, 리틀 남준.
1: 진짜 남진 선생이 여기 쫙 나온 것 같아요. 어, 정말 남진 씨하고 비슷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겠어요?
2: 남진 선생님하고도 많이 노래를 같이 하셨어요.
3: 여보세요. 아,
1: 그래서
3: 저하고 얘기가 있는데 통화를.
1: 여보세요는 제가 쓰는 거예요.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3: 아니, 저도 옛날부터 쓰고 있었는데.
1: 아, 그렇습니까?
2: 아니, 우리.
1: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여보세요, 가만히 있어봐. 아니, 그러니까 아, 남진 선생님 앞에서 예. 이 남산 씨가 노래를 같이 쓴 적이
3: 있어요. 아, 제가 86년도에 예. K본부에서 제가 빈잘보에서 1등을 했죠.
1: 그거를 남진 씨가 알고 있어요.
3: 아니, 같이 출연해서 당연히 알고.
1: 아, 그 프로에?
3: 콘서트에도 제가 출연해서 갔고, 또 작곡가서 이제 제가 또 같은
1: 그 제자. 싱크로율이 남진 씨가 뭐,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래요?
3: 아, 선배님께서요? 네. 그니까 선배님이 뭐 거의 똑같다고 하죠.
1: 아, 똑같다고? 아, 진짜 남진 씨가 스튜디오 온 줄 알았어. 예.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2: 네, 그러니까 거의 솔찬이 비슷하셔요, 진짜.
3: 아, 솔찬이 비슷한 게 아니고.
1: 아, 100%래잖아, 여보세요. 아니,
3: 100%라는 게 자꾸 네. 딴소리하고 계세요.
1: 왜 딴소리하고 그래?
2: 아무튼 질문 드리는 게 두려워요, 남산님. 아니, 근데 우리 한동한 가수님이 제가 아까 표정을 봤는데 우리 1구MD가 빈잔을 저주 따라서 부르시니까 네. 어 입을 크게 벌리시고 침을 흘리시면서 왜 그러신 거예요?
3: 아니, 노래 응원해주려고 할 때는 따라 부르시면 안 됩니다.
2: 저 좀 맞춰서 들어오세요. 좀. 자, 유튜브로 바디도우님께서 남사님 그 빈잔을 노래로 그냥 크 아주 솔찬히 채워주시는구만.
3: 솔찬히 안 써 있는데 보니까
2: 리탈, 아, 지어내는 거예요. 좀 살짝 MSG 리틀 남진 같아요라고 그게 보이세요?
3: 아니, 안 봐도 감으로 가는 거죠.
2: 오, 희한하시네.
1: 너는 안 되는 거야.
2: 아, 있는 그대로.
1: 경력 앞에서 안 돼, 너는.
2: 와, 어떻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3: 안 봐도 감이.
1: 안 봐도 아는 거지.
3: 그러셨다니까요.
2: 아, 5859님께서.
1: 네가 암만 보신각조에 머리를 부딪혀도 안 너는 안 되는 거야.
2: 요번에 제가 제대로 읽는지 좀 MS 치는지 좀 들어봐 주세요. 네. 5859님께서 남산 가수님, 빈잔. 너무 잘하시네요.
3: 그건 오리지널 맞는 거예요.
2: 어, 맞습니다. 응원합니다. 그 소리님께서 남산 가수님의 저돌적인 음성이요. 정말 근사합니다.
3: 네, 그건 맞는 거예요.
2: 네, 아이고, 맞네요. 오, 정확하시네요.
3: 그님 오셨다니, 그님이.
2: 네, 네. 네.
1: 자, 이제 두 번째. 앞으로 해도 한다. 뒤로 해도 한다.
2: 오늘 재미 부시셨어요.
4: 고맙습니다. 제 홍보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자. 저는 이제 출마하시면 제가 선대 이어서
1: 어제까지 저 후보자 다 등록 끝났어요.
2: 끝났어요. 끝났어요.
4: 23대.
1: 네, 어, 23대. 알겠습니다.
2: 근데 한동훈 가수님하고 한동한 가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손도 모으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예배 드리는 것 같아 지금.
4: 아, 저는
3: 여보세요.
4: 아버님이
3: 저는 부처님 모시겠습니다.
2: 아, 그래요?
4: 저는 아버님이
1: 자, 자. 뭐. 자, 노래 마이크 앞에 노래 안 하실 거예요?
2: 저희 특정 동교와 상관없습니다.
1: 앞으로 해도 한동안, 네. 뒤로 해도 한동안. 네. 백음성의 노래입니다. 사랑이 길을 맞아요. 박수로 문자 주십시오.

0: 앞으로도 한동안 뒤로도 한동안 네, 한동안 씨의 사랑이 비를 맞아요. 아주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저 아까 저 한동안 씨가 그랬잖아요. 백음성 원곡자가 네, 노래 지금 듣고 계시다고.
1: 예.
0: 근데 문자를 보내달라는데 문자 왔습니까? 문자를 안 보내셨다는데? 예.
2: 그 지금 어디 행사 가다가 차에서 듣다가 셋이라고 내가 했거든요.
0: 아, 그렇게까지만 예, 약속을 예, 했는데 예. 그러면 백음성 선생이 지금 그 깜빡하고 또 안 들으셨을 수가 있겠네.
2: 내가 재탁 재방송 들으라고 보내주.
3: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하고 이제 소름의 관계인데요. 예. 그 친구가 저녁에 술 많이 먹어요. 아마 지금 자고 있을 거야 아마.
0: 저기 아, 아까 통화했어요. 했대는데.
3: 또 잘 쓸 거야.
4: 저희 남사님. 예, 예. 혹시 노래하시는 게 편하세요? 그냥 멘트하시는 게 편하세요?
3: 멘트도 편하고 노래하고 다 편합니다.
4: 아, 제가 보기엔 멘트가 더 편하신 것 같아요.
3: 아니, 다 편합니다.
0: 김태발 씨. 예. 자, 문자 좀 소개해 주시고.
4: 사원사령님께서
0: 한동안 씨 문자.
4: 한동안 가수님 한 표 드립니다. 열렬히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소리님께서 사랑이 비를 맞아요. 그 한동안 가수님이 원곡보다 더 정말 아름답게 그려주십니다.
1: 어떤 말을 하면 안 되지.
4: 안 되지. 원작자가 듣고 계신데 지금. 네.
0: 자, 이제 두 분의 대결을.

0: 맞췄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본인들 노래였고요. 두 번째는 다른 가수들의 노래했는데 자 오늘 어떠셨는지 남산 씨부터요.
1: 오늘 첫 방송인데요.
2: 아, 두 번째 방송도 있으신 거죠?
1: 아니, 저 처음 출연했다고요.
2: 아, 저요?
1: 어, 그래도 아니, 가네가
0: 여기 몇 번 나오기를 이미 예약이 된 거예요?
1: 아, 예약이 된 게 아니라 오늘 네. 처음 왔는데 아, 분위기가 네. 너무 좋고 네. 우리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신 우리 네, MC 선배님 네. 너무 감사드리고
0: 아, 고맙습니다.
1: 네. 네, 제가 또 열렬한 팬입니다. 네. 차만 타면 오는데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 어때요?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1: 아이 우리 친구도 잘하죠.
0: 아니 그러니까
1: 아니, 오늘 뭐 당연히 제가 이겨야 되는 거 맞는 거고요.
2: 아 제가 양보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네.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셔요. 나는 이제 또
1: 보세요. 양보를
0: 한동안 씨는 양보를 이기고 싶은 마음은 없고
2: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은 나는 이렇게 즐기고
0: 그러니까 왼쪽이 참 하는 일 오른쪽이 모르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2: 그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네. 나는 이제 친구하고 한 살 차인데 예. 친구로 텄어. 그 이기고 지고가
3: 지금 텄어 그러면서 일구하고도 텄다.
2: 아니 우리 선생님은 내가 이제 23대 때 내가 이제 선대
1: 연 시간 많이 해서
3: 그럼 알았어요. 그럼 한동훈 씨 그럼 진 걸로 할까요 그냥?
2: 아니지 그래도 한번 봐야지.
1: 사람은 끝까지 말을 들어봐야 돼요.
0: 자 알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여기서까지 하고요 오늘의 결과를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최애구의 함께 라디오.
1: 네,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잠깐 그 알려드린 말씀 나가는 사이에 한동아 씨가 이거 패자 벌전 나오면 안 되냐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자, 그러면 안 되고, 자, 냉철하게 오늘의 우승자, 자, 발표해 주세요. 김태걸 씨.
2: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한동아님.
3: 네.
2: 어떻게 양보 됩니까, 안 됩니까?
3: 양보 해야죠.
2: 어, 양보합니까?
3: 네.
2: 진짜죠?
3: 네.
2: 자, 그럼 발표해 주세요.
3: 깨끗하고 편하지.
2: 예수래요?
1: 아,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마음이 넓어.
2: 자, 양보는 일단 하셨습니다. 오늘의 우승은?
1: 누구예요?
2: 아, 지금 밖에서 막 채점을 계속 하다가. 네. 채점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막 채점 하려 그러면 뭐 갑자기 뭐 지방선거 나가셔라 뭐 MBC가 어떠니 뭐 가지고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제작진들은 이걸 택했습니다. 한 줄을 더 지켜봐야 됩니다. 우승은
4: 아니 우리 저 선배님 그 우리 한동안 가수가 예. 자꾸 정치적으로 나가라고
2: 저기 말 지금 같아요. 시간이 없어요. 예.
1: 자 오늘 다
4: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2: 그만하세요 이제 좀.
1: 자 오늘 끝곡 예, 좋은 노래 1절씩 보내드립니다. 1절씩.
4: 네,
1: 그래서 첫 번째 1절은 남산에 차만 타면 오는데 예. 두 번째는 한동안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 예,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김태벌 씨도 고생했고요.
2: 감사합니다.
1: 누가 최고다?
2: 실버놀이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2: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1: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2: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자 일요일이지만 대체 공휴일인 내일까지 연휴고요. 평소 일요일에 비해서 도로 곳곳이 길게 정체되는 가운데 돌발 상황도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청담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5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 동호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5차로에서도 승용차 끼리 부딪힌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각각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에는 1시간 사이 서울 쪽 정체 구간이 부쩍 늘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안성분기점 부근 4, 5차로에 걸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8도, 습도는 42%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2: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각 도로마다 돌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고요. 먼저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가양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들 지금은 갓길 쪽으로 이동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여파에 차량도 많아서 행주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더딘 흐름이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5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동호대교 부터 사고 지점까지 많이 혼잡하고요. 한편 한강 다리 중에 잠수교 북단에서 남단 달빛광장 구간 양방면이 현재 행사로 인해 통제되고 있는데 이 통제는 오늘 밤 11시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9도, 습도는 43%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3: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4: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3: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에는 주로 서울 쪽 정체 길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연휴라 오늘 나들이 다녀오는 차량들이 많은데요. 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가는데 정읍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양양에서 인제터널과 상남 6터널에서 3터널, 동홍천에서 춘천 분기점, 가평휴게소에서 설악 부근까지 각각 정체 되고 이후로도 서종에서 화도, 남양주 요금소부터 강일까지 각각 8km 정도 더딘 흐름이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대명터널부터 시작된 정체가 금천 부근까지 군데군데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2도, 습도는 45%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0: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1: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1시간 전에 비해서 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의 정체 길이가 더 늘었습니다. 서울 시내 도로의 정체 길이는 전반적으로 부쩍 줄었는데요. 내부 순환로에는 사고가 있습니다. 성산 쪽으로 가는데 성산램프를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인데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는 도심 종암분기점 쪽으로 가는데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 램프까지 밀립니다. 한강 다리 중에 잠수교 북단에서 남단 달빛광장 구간 양방면은 행사로 인해서 오늘 내내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늘 밤 11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영동대로 경기고교 앞에서 코엑스 쪽으로 가는데 하위 1개 차로는 행사로 인해서 차단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4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엄마, 빨리빨리!
1: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0: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1: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0: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1: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0: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2: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3: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로는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아침까지는 인천과 경기도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당 구간 지나는 분들 반드시 전조등을 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내일까지 연휴라서 나들이 갔다가 돌아가는 차량들 고속도로에는 서울 쪽으로 정체 길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양 양양부터 밀리기 시작하는데요. 인제터널까지 10km 구간에서 정체고 동홍천에서 춘천분기점 부근까지 9km 구간, 설악부터 화도까지는 14km 정도 긴 구간에서 더딘 흐름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8도, 습도는 56%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8: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 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로 고가차도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로 인해 고가 하부 경찰청 앞 교차로 시청에서 충정로 방면으로 직진이 금지됐고요. 아리스 본부앞 교차로 서소문로에서 청파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가차도가 전면 통제되면서 고가 하부 도로는 운영되고 이 공사는 오는 7월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5: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4: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뉴스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이 세상에 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을까요? 늘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진리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강한 신념의 소유자는 늘 하나만 바라보고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단정합니다. 판단을 깊게 하거나 짐작도 아니고 무조건 단정 지으려고 하죠. 이런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보통 꼰대라고 합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레드 제플린, 오버 더 힐스 앤 파로웨이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오는 여름말은 제가 굉장히 살면서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점점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좋게 얘기하면 자기의 신념이 점점 강해지죠. 그거를 똑같이 나쁘게 얘기하면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고집만 세지게 되겠죠. 이 사이에 어떻게 외줄타기를 하는 게 좋을지 이거는 늘 우리가 살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롤링스톤스 페인티드 블랙, 이어서 AC/DC 썬더스트럭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롤링스톤스 노래는 3984님분께서 신청을 해주셨고 AC/DC 노래는 6556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첫날에도 출석합니다. 신청곡 AC/DC 썬더스트럭 보내주시고 또 TBS의 정상화를 바랍니다.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두 분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이어서 7007번님께서 조금 길게 보내주셨는데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그냥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새벽 공감. 저는 락은 크게 관심이 없어서 잘 듣지 않았는데 순디의 선곡이 가끔은 순한 맛도 많이 틀어주셔서 락에 관심이 가고 있는 중인 1인입니다. 오, 다행이네요. 이제 조금 락에 관심을 가져주시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매운맛을 틀어주시더라고요. 제목은 모르겠어요. 막 와, 아, 가르고 표현을 잘 해주셨는데 막 와, 막 이렇게 악쓰면서 누워서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은 그런 매운맛은 적응이 안 되긴 하지만 순 뒤에 징어디징한 매운맛 메탈도 적응해 보려고 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락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 저희 새벽 공감의 선곡 덕분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 참 반갑습니다. 아유, 7007번님 고마워요. 그리고 신청해 주신 한로로의 0 플러스 0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그 달달한 그 같은 락이어도 좀 모던한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한로로 씨가 요새 아주 핫하시죠. 네, 잠시 후에 보내드리고 7911번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주신 분들 모두 고마워요.

0: 이글스 호텔 캘리포니아 4424번님 신청해 주셨고 아까 7007번님 신청해 주신 한로로 0 플러스 0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호텔 캘리포니아 신청하시면서 4424번님께서 권디 이 노래가 멤버들이 이상한 사막 가가지고 뭐 악마의 계시를 받아서 이런 멜로디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라고 하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도 이 얘기 들었어요. 예전에 이 노래 한참 히트했을 때 그런 노래 들었는데 노래가 히트를 하면 그런 얘기들은 누군가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왜 음악 녹음실에서 귀신봤다라는 그런 음반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녹음실에서 귀신 보면 그 음반 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거는 단 1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로르의 0 플러스 0 잘 들으셨습니까? 이런 노래도 나오지만 가끔 저의 징어디 징한 매운맛 메탈도 가끔 나오니까 잘 적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마워요.
1: TBS 캠페인
2: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초고층 건물 화재 대피 방법 알려드립니다. 대피 시 방화문을 반드시 닫으면서 이동하세요.

화염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외부 대피 시 가까운 피난용 승강기를 이용하세요. 외부 대피가 어려운 경우 자신과 가까운 옥상이나 피난 안전 구역으로 대피하세요. 코와 입을 막고 몸을 최대한 숙여서 대피하세요. 연기나 화염 등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문 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건이나 옷 등으로 막아주세요. 물에 충분히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119에 위치를 알려주세요.

오지오스본 바게트문. 어우, 강하고 좋습니다. 8286님께서 신청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달리는 곡 신청합니다. 그러면서 바게트문 오지오스본 이렇게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네, 8286님 고마워요.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파이어하우스의 러버블 라이프타임. 6842번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분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순디, 저는 이 노래를 매일 듣거든요. 그래서 새벽 공감에서도 매일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시죠? 6842님 분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네. 여기 신청곡들을 쭉 보면 정말 그 락이나 포크 쪽으로 너무 많은 신청곡들이 좋은 곡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좋은 노래를 또 소개받기도 하고 6842번님 계속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최대한 제가 눈치껏 가끔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사연 고마워요.

0: 레인보우, 템플 오브 더 킹. 이어서 에어로스미스, 드림온. 두 곡 들으셨습니다. 6556번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석합니다. 신청곡 에어로스미스 드림온. 비가 하루 종일 오는 핑계로 무기력과 귀차니즘으로 시간을 보냈네요. 오늘은 좀 살아날까요? 변함없는 음악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쯤인가 그때 오랜만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죠. 그날 보내주신 사연 같습니다. 그리고 예지 아빠빠님, 완벽해지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게 좀 힘드네요. 그래도 조금 완벽에 가까이 간다고 믿고 살아봐야죠. 완벽한지 아닌지는 나중에 알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갑자기 완벽해지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보면 3, 4일 전 제가 여는 말에 너무 잘하는 것보다 즐기는 게 좋다 이런 느낌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지 아빠님 고마워요. 오늘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곡을 전달해 드릴 텐데요. 이 마지막 곡은 문게이저님께서 사연과 함께 신청을 해주셨어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니체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그 옛날 국민윤리 시간에 흘려들었던 초인사상과 연자 누님의 아모르 파티뿐이네요. 심지어 아모르 파티는 사랑의 파티인 줄 알았으니 그의 심오한 철학에 대해 그저 어렵구나 할 따름입니다. 그가 말하는 생의 본질이라는 삶의 고통을 겪고 나면 초인이 되려나요? 사연의 논리적 적합성에 맞춰 우격다짐으로 러이 부캐넌의 The Messiah Will Come Again 덧붙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랑 같은 경험을 하셔서 저도 깜짝 놀라고 너무 재미있어서 사연을 좀 길지만 갖고 와봤습니다. 저도 이 아무로 파티가 그냥 그 즐기는 파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작년 말 올해 초부터 니체에 관한 그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여기서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랬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 내용을 우리 문게이저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덕분에 이런 재밌는 사연 볼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마지막 곡 러이 부캐넌의 The Messiah Will Come Again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1: There's been a lot of people. They've had a lot to say. But this time, I'm going to tell it my way. There's a town, there's a strange little town they call the world. It's a lonely, lonely little town. Till one day a stranger appeared, and their hearts rejoiced, and the sad little town was happy again. But there were some that doubted. They disbelieved, so they mocked him. And a stranger, he went away. Now the sad little town that was sad yesterday, it's a lot sadder today. I walked in a lot of places I never should have been. But I know that the Messiah, he will come again.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 성역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8: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 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FN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0: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에스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깁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엄마 빨리빨리.
5: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4: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5: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4: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5: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4: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6: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8: TBS 교통정보
9: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황금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 내리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는 휴일 아침답게 대부분의 구간 한산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조금 전 끝나서 정상 소통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 하이패스 나들목을 조금 지난 지점에서는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1차로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밀리지는 않지만 사고 지점이 구분도로라 또 다른 사고 위험 높은 만큼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고요. 잠시 후 7시부터 한남과 신탄진 구간 양방면 열차로에서는 휴일 버스 전용차로가 시작됩니다. 저녁 9시까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종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2: TBS 교통정보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부리 쪽으로 동호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하고요. 강남순환도 성산 쪽으로 관악터널 한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사고에 높습니다. 관악터널 앞두신 분들은 속도를 줄이는 것은 물론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약 1,000명이 모이는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집회가 끝나면 행진도 예정돼 있어서 행진 진행 상황에 따라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광천나들목을 약 3km 지난 지점 2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버스 처리 중인 만큼 더욱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4도, 습도는 75%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I'm like...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휴일 아침합계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는 대부분의 구간 수월한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장안교 부근 3차로에서는 약 20분 전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장안교부터 작업지점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작대교와 한남대교 구간 1차로에서도 작업 중이라 일대로 서행합니다. 소파 서울로 도심 쪽으로는 백범광장에서 퇴계로 2가까지 정체인데요. 황금연휴 마지막 날 고속도로는 정오 무렵부터 서울 방면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간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 4시경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만큼 출발 전 교통상황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한남과 신탄진 구간 양방면 1차로에서는 휴일 버스 전용 차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